사이 아하 끝났게 해야 하이 무지하나 무시대하지 아 왜 심파 가운데가 아 왜 무지하나 무시대하지 아 왜 심파 가운데가 아 왜 무지하나 무시대하지 아 왜 심파 가운데가 아 왜 무지하나